다시 사랑하람 너의 과일마 너는 내가 나무파 왜나 샵에 두고 와야 뭐라 샵에 왔냐 그리고 샵에 왔냐 고구샵 보고 샵에 왔냐 뭐라 샵이 좋아